바, 스코네 영원. 자, 화이라 리엔. 베나라 힐도 아이켄 인 두이곤 타픈. 아스웨 메아 프로트톤 트로엔. 베니 힐 한소 톤트베르. 사세 비트곤은 스틱 인시든. 모레, 이 힐은 디스트. 이그웨이트 후가 페이킨 옵 프레이드 블라인. 아스웨 윌게아 드루이카 메세이른. 오페킨의 후은 우익 바모아 도시 드링겐.